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나 있죠? 태양 아래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불어나기만 하는 이 체제의 맹점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? 세습되는 역량은 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환경 변수는 너무나 능동적이면서 너무나도 고정적이지요. 이제 잔디는 모두 연대해야 합니다.